0: 이제 주 야우비력이야. 시다 피다 시대 대령신비요. 비마 한국으로 놓고 이사 시대야. 파리 파리 까남 달래다만 놈이시들라 이제 파라바니. 아두디 아이자로로키에 와리 차키게 더야말이고.
1: 이마 자디다 위로르노. 아이코이네 수탁다바니.
0: 오호.
1: 아이네 이네가 로이나락 빠시 파이칸도나 라우미나바니.
0: 오호. 파리 파리 아두 어디 로라로이고. 아이네 이제 아무래다. 이비 마부 아목당 운하는이 아두가 와리마땅 사게는 것이 아타이나 때도 영어이 아이 자는 바세 마요마까이 바나바 호독라바니 캉나바 까나라이 항바다수 콤데 마마나바 싱다 항바수 캉나바 레이티 싱학다니 이비 마나 야비라가디 요음시기 마우 오이비라도 오이다나 하이자는 바니 아두가 이시 아무레이수 까나나 따마레 이비에마 코기 인돔자 오이라 말이네
1: 마네 아이 이샤나 임판바기 와팜시 룸나 탐다바니 아이네 이빠가 이젠가 부콘두나 이몽시 부자락바니 아이네 콩탕도럭바다 마코히네 하바다 나잉바다 카나술레이트 이마 이빠 하우직 파볼레람 바톡라바디 아이기 뚱기 잉라가 임판 키바디야이 임판라로 칼락바두나 아숙구이바세
0: 아이수 강이다. 강바두나 마람 오라가 밥다바 이모 밤루바나 낭부 이모 오이제기 칼라가 이만하네. 이가에기 혼도구나 와리 사나시 하이도나 용치다 가오리바니.
1: 이빠가 이젠가나 아이붐 펑캉나 잣키바디 파이 간자라바수. 마타모이다 아숙구이나이 코이부나 꼴람라가 혼도꼴람바 하이바세 다르마나띠 하이키가 도리바니.
0: 이사나 따라통나 아목다가디 칸코. 아두가 난돔자 아무래가 아이가수 아무 운나키게 아이기 이사노 빠가수 사캉말캉 나나바 나코이니 아무땅 운나도나 와리 사바도 이마나 빠미니 비마
1: 후직다 아이나 윰팔루라가 카리부카나키니 세히니 푸망아 수룩라바 아이나 윰팔바다 카리
0: 비마 아돔다 칼루노 낭나네 야부야비라바디 망곤 까락나바 토랑 이마나 신가다우리바니
1: 이사기 피립 아무튼 인제키게 가리군바 마시나 토이독바 카이로이도 볼레이라바디 알람만 하이바도 아이 인제게
0: 이사나 칼리바도 가리 수카이바나테 아이기디 자히시다 이사불루홍바 하이바세 밤리바니네
1: 나사 칸자라키게 나시기디 꾸이나 밤자라로 이마 이네세 타보 아마사 토니말레이마네 아무 한자라기
0: 호이호이호이 파레 야우로 야우로
2: 나
0: 이봉어 나 할라 아브라
2: 후지키도 가나 가나
0: 후지키도 부로 나마보 아무래 거기 용론 가이로 나방학다니 아두가 라이사비 아마 야우리도 이마오이나 나베 이마나 하이나 생나리 미난기
2: 나모우티리브니 하드나 미 코딩이 호도이바 와팜도 독쇼
0: 하이마 하이마
2: 아이부 수미야마 망다 이제 몸 토크니코 아이디네 용팔로 하리시니
0: 나띠 낭 앙앙 나트라미니 이봉어 사히디 양카이 추질라 아바니 과 카르초 밥 따바 야레
2: 아시 야레 시마
0: 하우지키 마담다부 나 코이금바 욤반다 미부가 얌 레이디긴 헤
2: 오 얌레 레게르레 투
0: 마시기 와팜 시부 아이나 하우독 팜 토브라이미 낭나 기안다다바다기 아이나 티디바나 트로 아 할로라 비나마 아이나 토키바다 낭나 타 하우도리두부 칼루바데 이말라이말 오이네니 붕어
2: 마
0: 나테 가리 칼레가 노바 낭나 후직 바고 좀 레이니 시부
2: 마 와마 카타나 르금시 앙앙원이가 더 톡부설로 들어버니네네. 허직대디 아빠암밤도 큰부도 파륵다리 보니 다리 봐.
0: 그야다는
2: 눈빛이 보부 람비들레 맘에 또 부설로 보 야부도나.
0: 헤이 마두 오이바 따라디 나마 아이나 하이바다 낭 인바 따바니. 나띠 눈빛 칸바부 마삭마 떠수 파자바 마욤 인콘 자우바 데 타벅수 떠비 마진 먹바 콧링바 하이드나 티바 따라디 팡으로이네 붕어. 영어이 낭나 칼리도 이마디 밤데. 마삭마도 파자라가 마람짜띠 파자다바 누피도나 욤 아마기 마우니 하이도나 락라바디 미기 이몽도 이꾸이꾸이도나 가이보 오이로이드로
2: 시야르시
0: 마나 자리바 타박도 마사가가 수나띠네 파나수 자우자라 보니 마기 오피스도부 나사이마 하이디 하이람바니 사이시 가오리레
2: 아 야레

0: 박이네 밥은 달란 사급도 니 가이라 그 풍자이자
1: 아이마이마
0: 니꼬
1: 까야
0: 아이
1: 되노
0: 이
1: 노노
0: 여우로
1: 샤
0: 꼬마도 아이 여우로 할지
1: 헤이 낭 바자 니니 하이 바나 쿠티 야우루 노꼬 낭나나 하이 파나 하이두나 수 라이 수 칸케 드라바 나마 아이나 하이럭 바와 쿠딩 마키 야락다 뽀뽀 헥 따라 이시니 꼬 마두 문노 와 칸다우 하이 바니 낭 봐.
0: 아이 와마 저기 마
1: 하요 하요 까이노
0: 아이네
1: 응
0: 아무것도 간데키게
1: 아 칼로 칼로 칼로
0: 이마는 강내리 봐 이마보 아무리 오기 만하기는 삐시카나노
1: 응
0: 마기 강나사나 벌 라이브라 레이터브라 해버도 아이 쇼 아무것도 티기게
1: 아 티유 티유
0: 뭔나
1: 티유
0: 강나부 뚱드네
1: 응
0: 마기 아이 아빰빰득 마 뚱이나 롱보나 트르고 홍도 봐해버도 랩시야 봐
1: 영내 장내 영내 헤이 마도 숙야야로 있고 영어 있는 비마자도 남기니 남기니 과이 되기 빡나부 오이더니 나 코이니 우나도는 내 사캉 말캉 나버 파이고 아이 하립시니 해낭
0: 오 야래 야래 야래 아싸 싹 뒤들 불어 임마
1: 예아 티람들이 티람들이 아 이마 티비라게 나 한가이디 간나간나 오피스 알라가 마락당아 할라가 싹도 헥사라이도 마시디 아유간 따다기 토크레 아두가 가다이자리 노 하이람 바수나테 아이디 오피스 크바이나 칼루람니 낭시
0: 아 오피스부터 살러야 돼 임마 나시
1: 까이기야
0: 까라로야 나 잉랑 수티시 피살라마면
1: 아아아
0: 아이나 이거 따서 토부도 이다 되기는 띠미
1: 까리기야
0: 로메스 거기 못사는 거 알도
1: 아
0: 마시 루홍 못 알아 아들기
1: 오
0: 보행 비토 봐
1: 오오오
0: 농틀다나 거기 뭐 저부기 못사는 거 아마 번기 보드기 같이 이빠네
1: 흠
0: 엉뚱살로 갔다 보니다
1: 오 농텐다나 뭐 이보 저보기 아들기 로미스 좀 주고 낭이나 마남니네
0: 마
1: 과.
0: 마니 마니
1: 마사노 바 파우바노 비셀락도 나가시 루홍도리 번나트라도 이봉과
0: 아스 허래
1: 아두가 이보 저보도 마수 나마나바니 과 미기 마사마 카이디 마모 팡바다기 헨도 오다나 마수 파우바 팡라 압니도
0: 아씨 알았어
1: 하 낭슈나 사나 밥 따져 호이보고 앙앙나 트럼니코 낭세야
0: 윰 반드게 나하네 빠르면 좀더
1: 히마
0: 빨리드나
1: 까야다 누니 마세야 세세세 세 싹시 사로세 마시디 인상수 아레이바 마 통진람니 암티 헬라이테다나
0: 야래 아래 부터 좀 자라로 그래 야래
1: 영어이 하비디 하이니 문나 캉바 캉다바 마삭디 낭수 하이펫 우호레다나 과 마도 아이기 이모 오이다바 야드람니
0: 쫑 듣자 이게
1: 아
0: 봐
1: 파레
0: 거의
1: 파레
0: 마
1: 자로
0: 저기
1: 자로 자로 아이 토에 아이 토에 아이 토에

0: 눈에 호지간 양앙생 세워 도나 하이나 다나바 야케데다 고 차이다 미나 자자라 로이나 하이라두고 까리기 자 로이다 우리 노어이도나 마마이데 그 타젠비냐 어통으로 파케드레 어통으로 파케드레 아 초기 안다 파따바 신나디 까리노바 뭐 코이나 동도리 치고 마마마 빠 오이바 싱두나디 이사세 이주세 까리 슈떠우자 보나디나 하이니도 파테 파테 어통으로 파테 예 뭔가 뭉두가 야다 그래야
1: 뭉따레티 그래야라 마네
0: 예
1: 까이노 아육시대 이마나 띵 쇼코 뭐 그이 서로 상의도 부가이노 안티 아육자 토보다 까나나 까리모 하라게
0: 오이 뭉어 까남다나 까림테 하라게
1: 아두 까이다 까이다 오르게
0: 영어이 나마부 아무레이나네 이마부 아무따 락따바 야디엔 하이바도다 아육안따 하우갈아가 까리라이에도나 짜두바니 아두다 콩나 할라 아디 탱기따리에도나 마코이 통간다기 리쇼마 파라가 락바니마 아이코이 레럭시나디 코일라스 타람다기 농카라 자카이바시다 리쇼도 장자라 로이나 하이도나 이마디 바라비라가 꿈타보다 뭉아이리네
1: 나다카도로
0: 아두다 릭소 카니바 마바두다네 헤 누빠마자 아니 오흠나 바자르자 시헤 하이라이 드라이버도나 아이디 자자라 로이네 헤 쿰락바 마두다 앙앙싱노 장실레 에라가 까리기 자로이다우림 노 하이두나 쿠빵나 아니 오흠락 타젠비레네 미마마이두다 마두고보데 이마디 어톡나 사우는 크레헤이붕어
1: 캉드레다 아직 시다다우리시 아이에이나 칸마두나 숨모 어르보닝노
0: 떠나리므니 마니 마니 따우름니
1: 아 토에는 와이타바 칼루노이마 이마나네 농땅 임팔 마능스테 살라게 예고 마탐다 마칼 소우노 우버팡네 마시 우버드네 아이나네 욤케 야마트 팔로 하리세
0: 토토토토 와마 땅 행앙나바다 누피티레로 마시데 따따바 나티 마시기 와하이지 칼 도오네 부고낭보 이몽아 시데 라이립시 이마이 자다니 아이나 라이키드라바 뚱나 낭나 따 호우도리 시부 까리노 하이미 예고 예고이 자나바 야로이다바 와도 마카타라 까누고 아이나 실리바 꿈나마 낭기다 막다니 이몽아시 다르무 라우다나바 이만 호나리바니
1: 시야레 시야레 시야레세 이마기 작도 통기디 통거피로도 아이 작자드나가 시든가 칼가나 오피스 쳤다비 야드리
0: 까리기야

0: 아이나 탱럭박이 난 와라우람바야
1: 계속한디다 가리샤시게 아무튼 대하러오드나
0: 아마일대야이다
1: 아두어레디 아마일대 하리기고 이봉아 스쿼스도 아니 각대 비로 아두 옴레토 아니 등은 샘비로 아토파카리 하유게
0: 하이키바드네 야리
1: 오피스키 타북 얌칠하오브라 아이는 가시디 디스탑타오레코
0: 진베기나테다 타북 아마카 빈딩 레키바 루신다 바야다 베기디 타오보니
1: 토마토모 시토모 야리고 어 아이 자는 자는 숨 와리 사르케코
0: 야이
1: 아이는 숨부 우나는 베기 마람디 아테기나티 아는 마 세나 하이나리 바시다 난게 카리 하는 걸 레베기 시니
0: 아이디 yang pala roi kanduna kana matada su asatam kidabani hujik aina yang pala ga kari tokini amam sunatri nakal amarom da yang pala aina laurasi angang panglak da batar badi ning batung da balakani
1: madugi di ai thoina khandi adom na yaya haibu wahi tu tang haira gadi
0: ai somna Aujuk pawai yang pandan le biram di basi. Kali ini betul kita berdagi no, matang kangjening.
1: Punsi de thok ke betul doa mak lagi kibana. Yang pandan le lekpani. Anjing nanti yang panah bukan hona duna laki bani. Aini yada berdagi upai lek taban. Tasyang nama adom nan luhong daroy hari gati. Aisyu kungpam si handuk betaban. Nupa nupi kudin mak, magi magi nungsi nupa kari gelaram loh. Kaina kibana tergatau do amat gigi yumpal hudo orang masyuah. Aye di, tasyeng na, aye nungsi jek kibana nupi ema, aye kolej tambah haruk matam jadi gigi lerki. Tabuk tauk labu.

0: 나늘이 보세요. 아, 까야노. 허직수 고름 모모 할벌 허직수 고름 모 할벌 라이 까야노 고름 눈에 고는 앙앙일이 보세요. 시드기 현발 고냈다고 되고 색깔이 이노 봐.
1: 강해. 나 거의 고딩만 아이들이 너무 기별났대.
0: 매미.
1: 나 거의 내 삐엔다 봐서 아이 강해. 너 삐나 맘일 때 마사 우드라바데 용반 뭐 파워라이 따봄 강대 해보세요. 아시인물이.
0: 야래 또 오네는 야래 또 오봐.
1: 아이 수이자 밤리베네. 마차야 우다 배 높이나 마포를 베게 만났다. 그양고 있는 해방 남바야 우크라 베게.
0: 난 못 밀래 이거 되어 그러게. 난 오늘 애인아 앙앙 여기 하이드는 다 티네 더 볼래 그래 브라. 나 들어가. 아이 아토프 높이 마 티르게 이신신 하이키 볼래 그래. 이만한 목 딱하고 온 실력도 나 마카 삼들 라니면 뭐. 능수 해나 와르르카네 데이티 아트라
1: 이마타로이 마카롱이 이니 타롱오 비럼데 살롱가니
0: 셰 아이 쇼고 라게세 능기자도 크라샤알로르소 진나 헵싱글로르 부그네 마파사나나 시 살로 살로아 바
1: 시샤오 팅베기수 이마나 잉온다 뜨강이 야르가디 강안 호갓 피우바
0: 야레스 야레스 야레 셰 그수 칼로 아이 시디 할마 풍립반 다르마니네 오피스 같이 훈니 마리니 수티 요르 보기가 시대기 까가다바네 타북숭아 시디 진니도 아이코 능수 오피스 가더리바니나 싹도 통어서 서로 텐그라니서
1: 호이 아이 통으로기
0: 가다 이제 그래 커버드나 커버드부 아이 능 커버가 텐나브라네 이마나 이몽도 부살라 프롱디 예우네야
2: 아 마망이 보야 이나 카인 홈테 옌게 하이드나 카발 아니마 호카나 다다람 바다기 푸르가 사키바네
0: 아스 마코이 뭉제 카발 말 러르가 바니 수강 강호에 봐 시다니 아이나 카발 까맞다 롱능 역들시 판나 코이나 마코이 몽지다 러우드라바네
3: 이붕어
0: 마
3: 이마 와 하기 이붕어
0: 까이네 마
3: 예우이 이마디네 이미때 이수 우다 봐 하이바세야 농아이띠 이모기 피범 마시다수 앙앙 야우러가도 범만디
0: 마
3: 나 코이니 문나 칸나라가 앙앙 아마 욕르시네 하 욕빠야바 앙앙 아마 레이리 하이바니
0: 나 코이마 앙앙 수에드는 욕저르 키니야 미마
3: 호직보아
0: 이마나 독투는 나 수다 하력리부 수부 이마나 까리 칸벌레 이르기
3: 나 코이 앙앙 나드리니 히 이붕어 호직파와 앙앙 야우드라바디 까라마 마담다 앙앙 셈가다우리바노 셴 판나 빠이라가 미오이버기 빌한 방암바포 나띠네 아가가 마 이몽시데 라이라바디 마기 마타우다다 노카다우리바니 봄나막 보타팜 오이가다우리바니 나 코이나 자토키바 마탐다수 이슈 이벤 이몽시데 라이하고 마탐다수 봄나막 아와나 가고다우리바니
0: 이마 아이슈캉 이마네 이미츠데 이슈 우드레 우드레 노미 코딩게 하이바드나 메미기 마부인데 얌 노마이타보 오이리바니 마시기 와세 마카타비라노 이마 또
3: 아두나부니 붕어 아가가 마 야우라 아바수케 수카이바 라이테 아두다 앙앙 아마 땅 요어버디 마카다나 키드로시보 하우직 수나 코이니 카노 이마기 디네 까림 따까이로 고
0: 미기 마사 욕바이버세 노무나트르가 노무디 닝바 까이르카니마 레이카이기 칼락 와히나 앙앙두 아폭파 마마마 파기 쿵구 리킨 욕사르 뿐 마사기 라면 오효니
3: 이붕어
0: 아두네 마 미기 마사 욕닝데 아코이베기 피범 파티 에코기 사마세 북제 남피이마
3: 오 파레 파레 마두기 와팜도 라이라바디 이슈 팡나나바기다막 이마나 카라 앙앙 오이비 누피 아마 아묵 티바타레다나
0: 이마나 칼리부도 아파부 소이 오로이니마
3: 칼리 너네 마치
0: 마두기 와이드나 이몽 가랑나 무슨 소이 토카네니 마는 거 와마카타라 군스 이마 아이 꼭세 이마기다나 떠나 메미기 수사팜 톡도부 좀 사이 오시
3: 아이 아두아다 캉디 아이나 손진들이 가시다네 이슈 우바밤이
0: 마
3: 나 코이슈 앙앙 아마 레이다바 하이바시 나 북도 룸막 로이네 과
0: 마마나 마사게도 목 파나 버클리 하비시 아이야이 아두부 코이니 윰 팔럭드네 라이루로 바 이셰 나시디 윰 팔레 앙앙리다 비가 쪼부 프로블럼 아무 못행나 앙앙 요럭시야 하르부수 이북 토키 나타바 미샤부 이샤모니 카네 요럭가 하영 마미 탕드 까리 오르카다기 칼루네마
3: 오 파레 파레 파레 아이와 맞다 앙앙 그러고
0: 코이 마기 와칸지
3: 다비리 브로
0: 그 까이도라
3: 아이코이 게아셀루 얼마니 아탄 바말레이시 엉터 신도 비우바
0: 아 호이 생기 아 나이코 매미 엉터 나이코
3: 그 얘기
0: 와 얘기

0: 떠오리부터 오시댁가리라. 풍경이부터 아이들레이부터 용심 가름 증미심나 뜸놈의 덕디때나 하지댁가리부터 마카타는 마이 암흑한 타드너부터랑 녹색보다 마이땡 랄로이사 가름 쿨락북이 란미싱 란탱나우 아이는 가름 쿨락북이 란탱나게 아도가 야리부터 미디 핫가루까 아이 장면 그렇게 능악 분노라 해보도 예고 이라 아이 아이 야 랭크노 랭크노 칼업 콜락파 런랩로 마이테이 라로이 생 하리브 생가도 우드 분눈 탐오 가름 콜락파 나 트와이 파우디 러비드라마니
1: 마이테이 닝토
0: 마이테이 닝타운나테 아이 나 코이디 하우직 파우 마이테이 닝타운 모사 강람드리
1: 그다 한적이 강가다 아니 하늘까 아마 실리 나 하늘까 아마 헥다 아묵실리 마이테이 닝타운디 마랑 얌나 타이파니
0: 가름 쿨악바 나 시댁이 아이기 삭그세 문나 예고 예고 아이 쇼가 얌바 발라람 하이바두니
1: 쇼가샤마 발라람
0: 발라람
1: 민티야마 다리 샥디 강다바니 아범바이포 크라칸디오 나비오네
0: 아둠나 나북채널 생라바디까리 이기다마 클란탱나루베니 파무 낭기 탕세 아잉에 학바이 아두가 따시수 파레 콜락바 낭 약등 보타 와리샤시
1: 진이의 기타와의 간비바 마이테인 토기 밤나이바 낭고 타락자리
0: 마이테인 토기 밤나이바싱 사잉사와 늑대네 콜락바 가리기다막 라이르바 마이테이싱 용마이르 뚱느타바나 가리펜다블라이바기나오
1: 마이테인 토기달로이 볼까방암바바 아두나 마람 오이두나 파타바타바 칭도 반토 마네 마둥 따오라로이야 아이코이 북락비오네 용칭도 어머 차사게
0: 야레 야레 용칭도 아이사르게 로이포트기 마탕 오이라바디 안탁 사히기디 피범 사드레 나트르간 로이포트 꼭비로 하이나 이닝 통다 하이저르글로이 바레 마통 아시 곰바시 아무 칸나 타오르가누코
1: 마통 똑세르로 룸바 아이 세빠야 하카타
0: 쩔로 쩔쩔로 콜락바 나이코 나이코 콜락바 나학 마락 마락 따디 샤나 고농들 라오코
1: 파카니 아이 짜찌게 짜찌게
0: 짤로
2: 따비레 파링나이나 산독처리바 라디오 시리얼 플레이 사과이 짬바 발라람 마판 수바 탕깍 릴라시 다 석탐 랑키바 싱디 사과이 짬바 발라람 기 석탐다 오이남 데베스월 싱 발라람 기 아폭파 사과이 짬바 하리 기 석탐다 हिजम श्याम सिंह बलराम की अपोक्पी मलिका की सक्तम लांखीबी थौदाम सुनीति बला देवी मैदिंगो गंभीर सिंह की सक्तम दा शांतपेबिया मैदिंगो नरसिंह की सक्तम दा पुखरम्बम सनातोम्ब सिंह कंगाबा चिदानंद की सक्तम दा लाइश्रम इबोयाइम खुमन थंगा खुलाकप की सक्तम लांखीबा थौनाउजम इबोचा मैते लैपाक लैगी सक्तम दा फिलेम पुनेसोरी ꯃꯝꯕꯤꯔꯩꯒꯤ ꯁꯛꯇꯝꯗ ꯌꯨꯝꯂꯦꯝꯕꯝ ꯀꯨꯟꯗꯣꯔꯩ ꯗꯦꯕꯤ, ꯂꯩꯁꯥꯕꯤ ꯑꯃꯒꯤ ꯁꯛꯇꯝꯗ ꯍꯤꯖꯝ ꯔꯣꯃꯥ ꯗꯦꯕꯤ, ꯈꯥꯔꯝ ꯈꯨꯜꯂꯥꯛꯄꯒꯤ ꯁꯛꯇꯝꯗ ꯋꯥꯍꯦꯡꯕꯝ ꯀꯨꯂꯕꯤꯗꯨ ꯁꯤꯡ, ꯂꯤꯂꯥ ꯏꯕ ꯑꯔꯤꯕꯝ ꯔꯖꯅꯤ ꯀꯨꯃꯥꯔ ꯁꯔꯃ, ꯂꯤꯂꯥ ꯄꯨꯊꯣꯛꯄ ꯃꯥꯏꯕꯝ ꯏꯁꯥꯀꯥꯟꯇ, ꯄꯨꯊꯣꯛꯄꯗ ꯇꯦꯡꯕꯥꯡꯕꯁꯤꯡꯗꯤ ꯑꯊꯣꯛꯄꯝ ꯁꯨꯚꯥꯁ ꯆꯟꯗ꯭ꯔ ꯑꯃꯗꯤ ꯑꯁꯦꯝ ꯃꯪꯂꯦꯝꯕ, ꯃ꯭ꯌꯨꯖꯤꯛꯇ ꯆꯅꯝꯕꯝ ꯔꯤꯡꯒꯣ ꯃꯩꯇꯩ, ꯑꯥꯀꯥꯁꯕꯥꯅꯤ ꯏꯝꯐꯥꯜ ꯍꯧꯖꯤꯛ ꯑꯃꯨꯛ ꯂꯥꯟꯊꯣꯛꯆꯔꯤ ꯂꯩꯇꯥꯔꯁꯤ ꯄꯨꯛꯅꯤꯡ ꯋꯥꯈꯜ 134 ꯁꯨꯕ ꯇꯥꯡꯀꯛ, ꯊꯧꯔꯝ ꯂꯥꯟꯊꯣꯛꯄꯤꯔꯤꯕ ꯗꯅꯕꯤꯔ ꯅꯥꯎꯔꯦꯝ, ꯊꯧꯔꯝ ꯄꯨꯊꯣꯛꯄ ꯋꯥꯏꯔꯛꯄꯝ ꯁꯔꯕꯖꯤꯠ, ꯊꯧꯔꯝ ꯑꯁꯤ ꯁꯤꯌꯔ ꯑꯦꯟ ꯀꯤꯌꯔ ꯋꯥꯡꯈꯩ ꯅꯤꯡꯊꯦꯝ ꯄꯨꯈ꯭ꯔꯤ ꯃꯄꯥꯜꯒ ꯈꯨꯠꯁꯝꯅꯗꯨꯅ ꯁꯟꯗꯣꯛꯆꯕꯅꯤ꯫

아주 영미 하이람. 우드프레데시리 시펀지로 통양 공글라 랑바르가다구 어촛리 미 항촉 티상 하이람. 뉴델리 프릭스 미팅 포렌 미니스터 빙 지믹쇼 카니탕 밤기다 클레이지 아주 밤폭 하이람. Prime Minister Kuru Narendra Modi na UAE, Netherlands, Sweden, Norway, gala Italy, ngalei panga yautiba kabai, akama Abu Dhabi li bahaw gidale. Atu ipaw hiling changhaira, bawbing hi Akashwani Imphal we na jihaw kamina.

마당 시다 나시누 미당 제네라 시다 산독 제가다 바 도름싱 삼람나 강한 제벌로 이 자리 아카스바니 임팔 하우직 미쿠바시다 동기 남악 부드노 락자리 마니푸리 선미세이

그돌기 머리 수보다 목록허짜리 삭티비 단파 펌시더기 사다는데기 나이톰 콘젤다 워즈짓 모이랑 티엄나 사이랭바 마디 안는살라이나 사이랑바 이사이 이사이 그돌담자리 뿐에 담이나 쓰이

아이고, 엄마 뿌, 엄마 이랑 더우나. 시절에 봐, 엄마 다이리 붕아, 엄마 용케게 뭐랑 레빡다 뿌리를 홍보 엄마 뿌고 이행해라가. 뭐랑 안건 봐, 싱뿌는 엄마 뿌고 걸레바 맞담다, 뿌이 붕아, 뿌리를 호방 안건 봐, 딱 비시도 이닝 더우이 붕어. 사랑할 벌 염도 없이 제이 꿈자꿈자 고딩길이 마용깨게 모양 립방을 입을 염담다 루이볼 하르버니 꿈시 꿈자디 루이볼 하르디 사랑나 루이비싱어 왕부들 예이자나 모양 염도 없이 워컨나따버 칼로마니니 뿌 아이블루이블레 망아바나 아이블루이비닝 더위뿡어 마뿌 사나이야 정부꼬루 덕덕까바디 말림리다 따바디 나나 이쁘는 것이지 사랑이 도우막이 막가이까다 맛보기 신타하면 뚱긴다 나나 이쁘는 루프 더부터 저래게 나나 이쁘기 시작미나 나봐 이빵 따면

뭔가 잘하는 거 얼마 싸마나 이쁘나 마나 보리를 허무게 알아보다 쌀이면 셀이면 모으면 또 웃겨야도 우면 뜬다 꼭잡이 좋아 헷갈임이 보리를 허무나 이딴 버사 이따 보면 잘하는 거 얼마 싸마나 이 말이 형뻐 허무 하이든 짱길럭보다 아이노 이딴만 오이까나노 살랑마이비기 마사마나이라 마니 앙금바 나붕어 살랑는 돌레이보 우버라 아토우바 레이보 바리에두 오레바디 아이시아 때이까나네티

0: 까나 대다. 혹시부 칼루게도 되나. 미기 오이 크라바 마부 아무 칼루드나. 아두부 아무 땅 파자나 우나라가 와리디 사독니. 난 가람 더우리 농아이리 브르디 항로. 심어디 항니. 누파도 가라이드 틀나보노. 루홍 먹게 함께 이래. 나 사기 민낯까리. 아시시 황모이다. 대나랍수 와리 힘들 사로. 많은 엄마가 아이는 가리긴 엄마. 그나마. 답이셨니네. 아, 할로. 답이셨까지 레이라.
1: 어, 탕기 프로그램 시부 땅따라 망하기도. 아, 사르 잡히도 있네트로.
0: 나시 따라.
1: 어, 사
0: 따다이 잡자나 하이브딩 엄드레. 프라단가 타나르가 따다나 파나바토 비로.
1: 사
0: 야르가 부디 에슈라케.
1: 사르 위르부디 함는 농아이 제게니. 마코네 수 에코이 사르나 토비바 마팅 싱두기 얌 하라우저니 사
0: 아이 옌게 따다
1: 사
0: 미디오 오피스케 타박 싱돌레디 헤드 오피시다 둔 타비로
1: 사
0: 아돔데디 아이 락방엄드레
1: 사
0: 담지암 친바
1: 오 사 아도 사르 가리야마 신저르 카드라 솜드기야
0: 야르네 따다
1: 오 사
0: 오피스케 가리부디 야다드네 레이브니 아도 락타르디 아이 아이 가리다 둠 라케
1: 어 파니 파니 사 아두디 아이 담저레게 사
0: 호이 호이
1: 파니 사
0: 탕가기 프로그램 시부 막 코인 시부 양 깐느디 하란 말이세

0: 나롤기 건절 토럼 다비리바 봄나막부 따람녹저리 구름저리 나시기 토럼다 탐저리 크랍스맨 와행범 엘리신가 우나두누와리 샤바 우나저리비 무툼 랑렌톤
1: 한바다 와행범 엘리신 바이코기 나롤기 건절기 토럼시다 따람녹저리
2: 땡쇼마스
1: 코기 토럼 허럭바시디 엘리신기 이마파봉기밍 카리카오바게 두가 폭노팜람담나 카다이데키노 마이마싱기 탁세 마시나 카다이옹나 탐비르바게 아마디 호지호지가시 카리카리 호나비리 하이바두슈 탐비요
2: 한번 먹더다 이나 답이 매암주가 이나 꼬노노 크롬자리 두가 에이미노 와행 엘리신 거웨 싱기메 지가 뭐 카드기

0: 거기 그, 아, 군인탕도
1: 음흠.
0: 시발가 네 좀 아니네 사는 보세요. 아주 엄마 담장에 아주 담
1: 음흠.
0: 방진에 방
1: 호이 응사기 포세 사브 장기바 마작 마툼스디 파자나 방이 하이나 담비버니므로 아도 마카타락 파스디 머릅낭 사이 피사코 사이 하이나 수 담비키버니 아도 머릅나 피사코 사 가이나 와칸스다 칼라크르베세 마시 까마이나 떠오브노 하이베도 수 담비오
0: 피사건 사브자 있는 하마들이 칼람들 기용들이 락파네 보자 기용들 락파네 하마들이 뭐야 뭐 이제 파람망이 있나 거기 드레스는 이제 하이바 저걸 뭐 동네 피신 망절래 해봐 나 후직 좀 그다음 파글래 그러니까 피사코랑 사나래 했나 살아보자 이 칸니칸 봐 이게 아니 뭐 좀 저기 잡으러 간다 이제 피자고 좀 땅이 드라이 더 오게 간 봐. 잡 손감 돼. 드라이 좀 더 잡아. 내가 자기 플라이기 네트워크 뿐이나 아니 시디 칼 가나 보다 이게 좀 차 땅이 드라이 더 오게나 뭐 안가 아마 하이록 되게 할 때. 이게 칼리고 땀이 싸나 봐 있다. 안가 와서 아이 뭐 그런 싸나 봐 하거든. 너 기용제는 하면 좀 사보다 농농 살이 기용제. 여기 비디오 이제 듣나 보자 한다. 얼마나 농담이면 사건데. 근데 내가 전에도 이 피자 건데 사비로 고비로 아이신 지나면 되게 에 아들 대 플라스틱 강대 사기들 칼래도 이행시들 하이기 먹는다. 해는 말아 이제가 사 바이팜 라크를 온다. 이주 산인 창래도 기용지들 맞다면 짱이 강에 왜 사비 사 이용 정문이나 또 이거 심판지가 시기 피자 건이디 이건데 와 해는 레라비는 사 이와 아주 이래 사야 되더라. 많이 가이브 클럽과 임마 싸움 좀 해볼래나. 아도 다저 피자 공기래 오늘 기용 사비기 와도 내 뜨면 늘로를 못 내버리다. 권나 보고 오늘 시팀 등 트라이 또 토게 아주 한 모이버니나. 아주 그래프 좀 찍자래. 아도 피자 공기 좀 차이 우이버고. 아주 좀 칼럭 보이다. 아무튼 이 이행에 트라이 또 토해야지. 또 아무튼 당사기 아이 기용 사비기 꼭지. 신나 허반 비면 록 좀 하거다. 거기 어선제 시기 보시 이제 남들 방 신나 되버. 나쁜 것 같더니고. 아도 있는 이게 아니 구원제 하나. 감초 타트비다 로트는 파야고 시보세 그래 쇼이도 내주죠 쇼이나 하마 사원이나 뭔데 구원디 만바 레이비지 야가 사기 보세 아마니 와빠 이 고민도 그래 생긴데 그래 쇼야도 다 떠봐 이제 엄마 당해 뭐망도 빠져야 만인데 빠져야 이제 강대 뭔데 아니 사원이나 되고 아이디 이해 못 보통 잘 못 보시다 아니 백고민이 오래 보이죠 고민이 오래 누가 아이디 통나대 온 한기도 해주고 이렇게 사기 살아 시디가 안 감는어 아이벳만 따지고 아이 좀 마 사람만이나 이런 강릉부터 또 어디 보는 데로에 그래 많이 이제 이게 next step는 그땅 아주 하면 step가 두 가지라 할 때 그땅 고피디는 해니 뭐 하면 그냥 수호지점 두 이제 하면 붙어 보지 아니 이게 파시도마 아니 빙이래 파전 사죠 니성 사이 시점 해는 파져 돼요 저도 아주 너무 랑중 합대 거기 게 아니 순나 해 버려 그 할래 이만해 아주 합대 너무 합박 안 되는 보시 피디가 많이 차오니다. 감 회랑 대고 나빠야 되고. 나빠 지인들에 보자. 이런 컬러시니까 말도 질런 거니. 아니 싶어서 간기 자기 예시더디 피 자유야 몸 살아게 내가 간기면 자기 아이유 보세 다이 생 보이나 싶어서 심아도 피 자유야 아마 더 보야 이 아이엠 나 자기 안 아마 딱 보면 된다. 라이크 드 드링 나타 다이 킬러다 레이레다 시는 싶고 이 컴미니 듣는 거지. 아니 이게 강대 라이크 게도 어자면 딱 보면 된다. 희는 아가 신기 안다 한번도 거기 갔다 라고 생각하다 밤 제가 전에 하다 이게 밤 보지 항너버지 아니 이까베 오이돌이브라 이게 밸리 서포트 쇼이돌이브라 이게 빈닝나 중에 밸리 배가 함질러 있는 거 아니 그런 엉덩 거 와버 같은 기 있는 거 자기 허리 유명하지 심하게 하여튼 고 이제 심하게 더 살아보는 거 같네 감명잖아 것도
1: 호이 아 염능아이 제 머르 마카타 버시디 머릅나가 사이 기용 잡음담다 자히 홈 장키가이나 하이 마시 머릅나 사이 버폿 맘 시다기 과이디 마담 장바 프로젝트 아마 외람 가니 하이나 칸제 마시 까마이나 타우키버노 아두가 머릅나 코 까얌 타다키 마시 마당다 슈탐비오
0: 에네 기용도 제이 홈 장아이자 자기 아이게 나 파워 바니 싱캅살레 아 카메라지 밤지 넘버 드링 밤에 미드 아니 하이다 링글 레이네 링네 지 사이 크라팜 차주 쇼도 이 카메라 함성 이거 하이 했다 말다 너가 바니 추홍 까자 이게 이나 파워 투 타임 스카이 타블루지 이거 아니 포토 남자리 랑성 뭐 하고 타이밍도 아니 지잉에 시기 오지 까마이나 아 타데이잖아 막이 사이 코 폼도 아이 빌러 까마 허리 노 빌러 추더가 수 아이기 강잡고 가거라 나 빌러가 타다디 시 빌러진 두로 이 빌러가 시 타다비 시기 마이 통 시바부터 통나오 시바부터 개개 록 라카니 하블로 이제 레이스다 맞담 이제 풀 비디 아니 세 음성이 이제 풀 비디 바터디 세기 이나도 사이 뿡크라 수바 아니 수바 이 칸마다디 아이오에 칸마다디 맞담 장에 와 사기다디 맞담 띠레 함기 사바디 맞담 장이 양 와이 함 사바제 헤더 컬러 사야 돼 와카니 따라통 컬러 맞동다 드로잉 요르카니 이게 막이 무마사고 달았거니 저희 풀디에 또 우딩감들 미쿠는 거 나라고 여러 이 사기 터보기 여러 이 여든 사기 내까이 터가 저희 홈장 아버지

0: 不啦，这张目的生活吧，都哎，什么见到？因为刚毕业的话，什么海带，买生活是有，我们是，啊，都能快点上个，啊都没疼的，可以更拉几个，
1: Four。
0: 啊，都可以不去差不着，
1: 嗯哼。
0: 更拉火烧的土嘞，我们的，多少伊嘛个会更拉差着，适当差不着，因为合大嘛可能，
1: 嗯哼。
0: 嘛个挖的差的那个，还养差的那几个，亏钱来不？那我干嘛差一点钱？哎，就肯定怎么等坑你钱的，坑没得哎合大不挣的吧？这个比什么等大个的呢？多点是路哎。
1: 嗯哼。
0: 用途的呀，嘛用途你黑的不？
1: 嗯
0: 哎呀，才成功炒回来用的，成功就无差的，看的呀，你用再多不是？你更拉个这瓦里类的呢，可以 manipulate history 啊个的。所以，哎呀，下面用的是没得等级，德玛吉瓦里的，那更拉不是？等于可以 manipulate history 在内不？那是不是？是等于好嘞不？哎呀，这个我很厉害的，看得了怪个的。啊，对，啊都差不多的，等于说用教用来的，用教就那个等啊，对对，看那边。啊，会给 mix up 到位吧？那可能那把用可能黑把到位吧？这一块嘞，可把就黑眼睛，把没点我们着急。哎，那来点什么把的吧？像是给柠檬卡、枇杷卡，哎，给买开了一买那个啥红叶，都给那个开过那点来的，卡子。可给芒果来，可那个现在那白塔个你现在到那，要过那点抗日的，都差不记得。哎，那红叶的，我啥个？哎，一些果实哎，还有。기용이 보내 놓으면 돼. 기용이 하이 봐. 이제 한번 기용이 다다기 보세요. 시 꼭시 넣어 놓으시고 살아 보내. 자, 이마 띄움 자우주 신의 비바가 닝원 가신의 한가 신의 누기기 작홍기 신의 난도가 갈래는. 이마 떠나가 야안 파지는 살이야. 누가 이 합과의 미는 뜨거. 이제 방기다. 이게 와지 떠오더니 아드냐 맞다만 정해. 와도 이만한 시험 거더니 맞다만 뒤정해. 살아 뽑았다는데 이 당시에 합다함 정해. 지금 매일 띄움 자우지. 다
1: 음흠.
0: 험 디자인 블럭 이제 나스톱 때 리프트 해야 돼좀 리프트 해봐 더디 디에타면 이 타복 찰나가 나이치나 풍 작두어가 풍 때리 막하이네 니빠 니 밤들어 보니 풍 아무 우사해봐 눈 이까다 아 샤이룸 다 때리고 눈만 떠면 더 농당 터우치고 파티 하이 할러면 하이 되냐 꼬가 꼬가 떠보 나 이디 농딘 더 캉디 산디고 너나 이마 엄마 싹다라가 농당 납번에 너만 다음 생에 누가 미로인의 접종 시비디 그 강락이 기는도 아두디 아니면 농시에도 밀루
1: 嗯哼，
0: 커미디엄 나오는데 아무튼 옆에서 또
1: 会，也是呢，或者每天用脚些，另外个啊，这个琵琶个，开呢，开还能弹琵琶呢，都不落呢。哎，可以阿里不用脚还不打嘞，么是的，么那 miniature house 公不差别，么是的，家个呀，目的 happy， 么如果每天用脚些，是干嘛呢 ？shame 不给还不到，都是弹琵琶。
0: 哎，那他们明年是差不多的价钱，
1: 嗯哼，
0: 蛮贵的，价钱三万了。哎，其实明年是在存的，从隔壁的屋里那个，这个哎，因为呢，这个明年是在的。막이 무서울 때 가면 탐해 팬딩 게 막이 갑을 게면 탐해 거 자꾸 맘 탐해 너 바로 맘 하빠니 누가 자기 거의 드링을 맘 하빠 말 놓아요 거 누가 자기 좀 자고 지나 뭐 아니 좀 강박보다 신나 거의 막 원서로 신나 한기 신나 거기 벌림 게 레이래 아무 뚱다 매양 받는 거 그래 아무 맛이 왜 그래 아무 게 레이나 그 닝원 가게 레이는 거 둘레 아무 뚱다 가제 아이는 차비 가제 많이 가요 누가 또 거의 거의 많이 탐해 거의 자꾸가 거기 란다우기 누가 막이 이모노기도 누기 불랄래도 마닝톰 빠래 이마도 쉐미 누기데
1: 엘리션나 호즈바보다 포트메야마 디셈비크레도 엘리션 아코기 나하 하이즈바다레 아코이 마니포르기 나하 싱나 엘리션나 샤비리바 포람싱세 마코이나 헥타 사게 하이나 칼라가 헥타 사방암가니 하이나 칸브라 마룹기 모탐비
0: 아이고 원한테 또 하거든 또 부딩암니 또 마사기 아이기 꼭 로바 이번 미기 꼭 로딩암모 또 마또 마나 탐비 너인 하이기니 또 마사기 호나버건다디 암모 또가 와 사이기다디 마기 아이디암 톨러건니 마마사기 아이디 하이타고 아이조 아이 맘 톨레이시마노 아이 미군데 탐마 이네 맘 미네 딱터가수 포토 미예 무데 코베 하이시마노 또게 하거디 욧미암기 캉데 아이 하나 또 미싱주 마이 드림맘 레이드나 또 또게 컬러디 타보코는 잉암닝암니 칼레도 땅디 타옥뚜기 벨로디 강무타라 아니 타옥데 포스카리노 딜렌도리브라 릴라가 가이 쿨레노 하음 딜레이드나 두고 아니 시더기 모양가 만드는 힘게 올 아이제 만나가 좀 양기 분배하는 힘게 올 아이 비즈니스 타옥게 두고 아이제 자기 미미고 칸냐 근데 타옥쿠노 유트 아이중아 아이 하이라쿠난데 아이제 타옥게 칼라가디 워칸짱가디 떠럴거니 두 워칸 사랑나디 마이파포송아모이 두고 아좀 프락터름 로이기니 두고 자기 아이기 아이가 많아서 어디 야로 아이죠 아이기 뭔데 아이기 맞을 때 해외 맘 레이나 아이 아이니 힐에 서포즈 야로 사 아이나 베바도 마이기 아이 몽데 담비야 몽 담나니 아이 몽데 담비야 담도 아이기 와 클론도디 아이기네 마기네 마기네 동 사기 샵디네 해니 칼 동 사기 딴드러가디 딸러가디 타보 근육디 이팔 메타니
1: 나 사이머 나 사비리바 미니에처 하우스 아드기

관에 모바일 사 여기 빠이드 주와 예도 뭐 칸디 코티 아 이제 좀 밤잡이 예좀 호비니 왜 이게 좀 생각나다 아니 호비지다 뭐 사게 있는 좀 되나 고민함도 내 시디 와리면 디 야오는 파리다 좀 칼고 아주 예행이 오면 아마 카디 캐나버 카디 좀 아이는 하위나 뜻이 되면 아 할라면 좀 하야 능살 보세요 야 아무 캐나

아니면 살로도 입어, 좀 여기 살로 이러면 되도 오자, 이봉어. 아이봉어, 라인글레, 손은데 띠네다 바니나, 나 깔라마다나, 농뽕인 거위마, 빠리나, 깔라마다나, 마, 토이버, 디보라이, 하이너, 강라리바, 통공 라인, 비기마, 빠리. 아두구마, 봐. 거리엔 살라도, 이보다 당진글이 라기 좀더 꼴롬, 짜라, 시엠나, 탕거라 봐. 살라도 보말렘 농 공꼬이라 꼬마 땀도 오마렉다 이싱마야 아이들 루비 싱마기 마탁다 이마 아이비마 톰레 이마나 마빠레 농시바도 보뽀 꼬마 땀도 오마렉다 마북강라 락바도 오마사도 뽀뽀득이 마북도 마잉따이 하이다나 마북도 이하압 하피에드나 람넬 합사이나 공라리바 발레마만 신타피라 미빠리붕어가 시디 이보다 당경 마그리라 아마 뿡판에 야오는 아바 징우마는 농동 걸어보니 아두나 하이잉난 와라와라과 맞담다 징줌 라이제이 포톡 따릉 라이제이 호럭과 맞담도 마렉다 라이제이 싱탁과 맞담다 툼미기 마히 파우르바디 이마레이레 이마라이바는 까우르근 웃고 에드나 하이람바 당경 마그리라 야오는 아바 이더네 붕어 마마이 거부루빵 스작다나 람레일 까우르 온다 살로온다 아두고 마발람다 마두다 사토프나 세히자 까야 레이럭파 이거도 당정이리 라게다 먹다 붕어 모양 레빡도 폭풍하게 간나나 사랑이 더욱이 궁금한 거두다 궁금한 거 싸우부도 보이보 마사마나 팅들을 내리봐 아삼부 산났다 부두는 뿌리면 없고 못 부두 우보다 아이 붕어 붕어 살라도 어때 붕어 마루 응캉부 상니 왕왕도 보다니 나시디 아이 닝부 통그도 그럼 알리 아이다나 꿀럼부 살라도는 뿌리면 뽀록뽀록뽀록 와와와와 제리제리 해꾸먹 빠두다 살라수도 어자이 붕어 펑 해가 하고 내려가 군인 구멍 호 내려가 이 붕어 뿌리면 라고마 이게 이다 살라도는 비비비 하이다는 송바 뿌리면 강가다니도 살이소 낭낭함에 아이기 아이비로로 아이낭함에 능북파래래 가이비도 강등을 했다 깔루러 깨잖아 답답 기리리리리 아이붕어 이붕어 뿌리면 봐 고맙네이드 델리 말리비드 까위 다바리루 반도이 범몸루 떡진도이 다 본트레이토 콜콜 이 주파 한 분은 하루 농덕이 골벌에 놔둔 듬나 쫑바 깨군바 깨리만바 뿌림바 덥덥 찌리리리리리 살란선수 피피피피피 종실력파 아이붕 뿌림바가 사이인가 사이인가 빰붕어가 빰붕어 안으로 꼬맞단다 우리만 아이 마디면 공원이 빨리나 아이 공원이 더 빨리 위력고 이력가 많으면 공원이 수분이나 현재라까니 아이다나 마시디 까나디 당징 싱울라이와 토이바 마시디 방드라분 라이벅티바 뿌리를 홍보양가 가오리엔 살라시부 파밤 때딩가면 비우러 싱울레닝 세르비 코라메라가 살라도 우릴 홍보나 공범 아니 망아 땅땅땅 틀라 일람메 아이부 일람가 우릴 홍보나 살라두기 마망다 바랑 하우드라 찌락바다 살라두는 끼이든 씨엘라 말해잖아 떡떡떡 따나가라꼬 우릴 보이붕어 당징라이나 아양라이마 당징아 길이라 부파링 까이비 아바나티 모이랑이 우릴 홍보나 마포 모이랑이 더우는 삐바마나 피 람당 쿨렉티 파자라바 라와이 꾸이린 택디 예리브 셀록토에레가 까불릉 마미 타우리 따라가 살라시 파네에는 파한가다바니 뿌리에는 뿔릉에도 싱운농등 기부두는 말은 보이다나 아양레이면 뿌리에무기 빠임릉두와 큰짱그레 이마 땅어두다 아이모 뿌리에마 찌나 찌나 마뿌 모이랑 닝가우나 피

빠질래 꼬리를 살기 마망도 지나 지나 까불렁 마음이 타우리 먹고 따르라 싱우 음악이 농등 골고유 음악이 토자안되기 아이봉어 뿌리를 홍보도 나 꼬리를 잘라두기 아이봉어 남다 밥업 말까로 못뜬다 살라도 씨는 하이브라 콩나 하이브라 이행계잖아 헐 대달래 잘랬다나 아이고 짜로 포징 마비 하루 먹다 백자 포일가 살라도들랑 젤로보다 살라도는 종셀럽보다 뿌릴 홍바나 종신다는 마귀 빨버 까불은 마비 타우리 아두고 마나다나 아이고 길로이 밤이 람다 밥을까 이싱둥 람다 밥을 넘어두다 뿌리마나 살라도 까불은 마비 타우리 먹다고 후예라가 멀리 마이 잘두다 따그리다 아돌나 아이고 아이붕아 살라도 까불렁 타우리도 해오빠대 붕어 뿜띠띠 그래네 뿌리를 오면 아 살라시디라 산군문이나 대박마루는 광무산이나 마마의 아, 농복싱케이빵 올레레가 마부독 탕징 라이브 뿌리를 오면 행내행내 까삐르게 해부독 탕징 소올라기 빵글 우리바 또올라바기 사가이 오이벨라이 소올라바다나나이 뿌리 한바이 나뿐이 외부모 말랑도 이행해라 해내 해내 까봐 맞다면서 탕징라인의 싱군웅도 미기잖아 살라두기 빠이 못 보니 해도 탕징라인의 파 그래네

꼬리를 살려시고 바라보디. 마이몽깨기 뭐랑 레이빠따 따보 사랑이 누구나 하이노마 레리그 소원을 롯볼 하버따리니 탕진 이브도이붕어 싱우 리라마뿡 판비오이다나 빨무농기와 칼싱신자리레가 뿌릴 호문은 모두 탕진 고래미 마뿡 뭐랑 거부닝자라바다 아이붕어이붕어 뿌리에만 까불은 맘비 타우리 눈은 파래래가 살래도 새이 밤비 양떡 밤마다 살래도 까불은 타우리 눈은 까락 분신내나 탐바 살맥해 맘비 말뿐 탈람미바 붕어 아끼버기 삭디 깨야 부토크나 내렴바도 뿌리에만 까불은 타우리도 흑버덕이 싱 올라기 톡자 안되기 붕어 살래도는 말아 땅들이 떨룩타라가 밀루비랑 나더니 혹드나 대봉강강으로 야다버리고 있다고 붕어엉아시디 당직마길이라도 난가 이게 사는 민나라시 하벽이 맞다고 뭐다나 살라두네 붕어말아 땅대리들로 예래가 누군데들 내리범던다 붕어뿌리를 홍보나 마시 미야는 기름 알려야잖아 까우리엔 산낭시들 내려먹고 이 사랑도 있다고 막까이까도 새로 희귀에 꼬아야되나 빠우농아이 뱉다 묵이게 해야되나 살라도 불러면 담물과 뿌리에 말아 다 애쩍 까칼락보다 사랑도 있으면 싸우면 와다 까부 와다 올라오면 우다 까부 우다 올라오면 뿌나마도나 아이붕어 아이붕어 뿌리에 뱉다고 라예 라예 해야되나 야야야야 애쩍 악락보다 아저디 산보록보 영우 산보록띠에 까다이들 해오보이 붕어 까라이더노 딸 아빠미 공어마다 살라도 부부 이 살라도 가 살기 때문에 몸이 별한 사람이 허직도 까릴레와 다젤레마부노 산도 꼴시 잉보다 마오버 파이버 우기들에 예다는 강나락바 아이붕어 뿌릴 홍바나 루비싱디 어왕바 사랑도 오마 따오글레베 자가다 캉호우다나 노래는 마랑 하오보고 설 해들레 젤레따나 따오 이따 오붕어 농시바 니빠마사니 시누구누시 하이네기보 와두디 있는가 아이가 요반 손해보야 아버나 떼도 있다 호지지 산바라바니네 따오붕어 능이나닌 통어만이네 따오 아기닌거 통게 아두디 따오붕어 농아이자래 나마까이 산아보이 따오기 일람비 마룸니인가 시댁이 있는가 아이가 타와이 타나가다 보기마 땅세 마시대이 따오 산아바시디 좀나 산아고누시 있다 아이고 뽀뽀뽀 우이빠이붕어 란타버 꼬바 사랑능도우야기 이빠레라미 이빠도는 이샤기다 먹다니 아이다나 루카드기 쟤도바 눈어 쪼우바마커 탕깔러가 탐비라미 마시난가 아이가 탕가 탕다세 아묵당 레벅장 눈신어버 있다오 이제 록싱 많아봐 방근 많아봐도 나트라버디 머룩마빵 사나봐야 되네다 숨미해 이따오붕어 사랑능도 난데 징더 빠마능도우니 아이디 뭐라는 독이 통 방전아 뿌리인 바다는 꼭 잡았더니 하이다나 와이도 하이버 맞다면 누다 파리 하이다나 맞다오 마비자 아니도 란타바 사랑 마이비기 못바나 타모바 토두 누워도 맞다오 아니도나 탕긋 탕다 보컨나보다 쩝 많은 엄들이 눈시래 되있다 파리 있다오 붕어 허지띠 낭숭가 마버니나 아이숭가 마버니 방건 많아라 버니나 눈시래 보있다오 마다 띠는 가다 오마로 마빵푸나 마세 로이비 싱기 싱도 온다 레이그라바 떡징 하이고 마판세 이따오는 애 뭐랑 땀박다 하이엔나는 사노 파포스노 피포스노 이거 머룩 신어버티 내버 오이리에르가 알게 떡징 하이고 말이에세 이따오는 하이엔 까리무버따나 사이사 강나 사나버도 오이리에르고 마땀다 능어 마리 오이로 아이노 망아 오이호르게 레랑 레콘도 아이노 망아 오이호르게 낭노 마리 오이로도 피네레레가 시기 모동들이 빠노 쿠파 아세파 하이 인웅아 레레가 마용께게 뭐랑 레빡다 아래 이바 사랑 거기 하이랑 레랑 부다나 이부도 당징 레망다 사랑능 더우양 이샤이 나이 부다나 또 하이건 레껏 담들 루이 폴하르게네 마룩로에 바레 하이다나 마타 오마비자 아니시 보자이 붕어 하이랑 레이버 시민나 레랑 레이버 시민나 바마삼도 마득다 바타위 붕어 샤나라 바마루 나시 꼬바부놈이 또 싱땀 하이버까나 레이띠 눙시버러지 아마따니니 마루로이 뭐랑 다이는 땀빡들레 하이자바다니 따오는 싱들레 하이자바다니 하모이 눈시 나라바디 마이 엄었다니 눈시 엄었다니 생 엄었다니 또
와라 와라 마 땀디 따오 난가 이거 꼴로이 빠나라가 하여나 사이자 농시나라 세야잖아.

따비 우능 아비우 더럼다 돈부 다람 녹자리 크름자리 그돌게 한무다 럭크자리 종탐감라 아마디 아리범 샴 설마 아니게 분부 컨절기 이사야마

마탕당 로코자리 마룹기 마룹 필름 시대기 농마이템 솔렌조기 콘젤다 유간디나 세령바 낙비간 유간디에 마디 이범자 랑폴라범 아니폰 세령바 마디 고피나 세랑비세 칸비럭리바 묘싱나 가사르기 범자 엘랑범 아마디 마룹싱하이나 오자른빌 오자보겐 오자로켄 난디니 비모타 이나우차 아마디노니 매암시 비레이 세 구돌 좀 저리 담으세요.

다지루브나 와할레요. 그돌게로 비들라 코차리 가오르기 술마시드기 마두리기 콘젤다 런빌 통나나 세링 몸숭 세랑 바이세요.